0: 이카할 제치 가리다.
1: 응. 주름 봐라 홀 봤네.
0: 고로 두비야 서로 좋아. 응.
2: 既熬包的日子即将到来，眼下连续的晴雨不定，让人有些忧心。魂都冷草原隐匿在阿鲁克沁旗的最深处，每年六月到九月水草丰盛，是牛羊长膘的季节。草原地广人稀，牧民难得聚在一起，既敖包那达慕亲戚朋友上百人到来，那人家要准备充足的食物。